0: 크게 왕.
1: 엔진 듀.
0: 엔진 듀.
1: 엔진 3.
2: 로 메신저.
1: 엔진 4.
2: 로 메신저 4.
1: 엔진 6.
2: 로 메신저 6.
1: Rescue 1.
2: Rome Rescue 1.
1: Tower 1.
2: Tower 1.
1: Tower 2.
2: Tower 2.
1: Car 2.
2: Car 2.
1: Testing portables. Anyone?
2: Rome 1-1.
0: 1-2.
1: 1-3.
0: 1-4.